여기 남아요 손꼽니 탕글탕글 똥을 좀 탕글냐니 여기 남아요 손꼽니 탕글탕글 똥을 좀 탕글냐니 뭐야 너무 어차피 똥을 뭐 혹시 낭나요 꾸덕 속상하 뭐야 저 올라가야 자노 너 컬러 비리버

0: 가망타코 테이블 걱정. 쟁 보노 카바스리 마노 피아 성 사바이탕 마이케 콕사 와시우쇼모 헤잉워 성부 티 한바이 그달자 보러 친이부 와시우쇼 자야라 공부 자양 칸케노지 아무나토이 싱타훈 앙망락 오 모노 앙 칼라이망락 아랑 칼라이샤마예 담자네 앙 칼라이샤마야 어 완수몽로 치니 완수몽로 과토르 완숙다니 개베몽도 페모노 아분바기네 아른 집이 생담 악곡 사회 생담 사나이 생각곡 사회만오 하니 자리에다 피아 어 샤무 칼라이만에 어버살 피아 어 자야니 시민앙 서릉을리 만카 가시아 서릉이 만카 아쿠악 세마노 헤게 디니오 사몽 자야 카타옹 카바 카낭 띠오 샤사 자이족 피나이 앙 뜨르 뜨르카 어 사몽노 칼라이네 대아 어 사몽노 칼라이 자사르 나이 암회 완숭나 낭나이 무이뚜 나랑나 낭나이 포지티브 완숭몽 니니 깨병몽노 야삭 양만이 꽉이야 Cabin Mungno, Yasagi, Aboni Shomosha Shomodani, Lama Rotumuno, positive once more, Kaham once more, Noklatama, 232-6253, call book number, mobile user 0381, or code number in the table. Hello?
1: Hello?
0: Lamsago, Samuka?
1: I'm Goku Tracy.
0: In Sadi, Goku.
1: One thing,
0: Pia Osayan Chimila Anka Serum Manka Serum Manka, also Masanai Dinimalia Canapana Muno Tasaritishanai Amuse was a tip one summon the tongue and I. Arte Chirinjang Malia Nin Buka, Dollar Sakalai Tangsine
1: Nung
0: Osamunishmi and Serum Manka. Zayapano Serum Manka,

방따콕대부쿠존널크나이트모에FM 우진토사라사포엔도헤케 101.6 MHz 딘니니완스몽반다오카방따콕대부쿠존완스몽고승포지티브완스몽뚜부나나고포지티브완스몽뚜부야간게승아로노클기통나이어코쿠부이하나이네루코록살아요바실시팀집에는어거찾아가기페이온피안나올렸다면 232-6253 걱정남말바이그런데저또자라너가이사까함꼭샤나니저또자라너공등바다롱등어머전러이마클라이네꼭타이샤무또나르타이러이칼라이마니미싱트이노퍼펙트응고